우라 지혜는 양손에 퍼프로 미님 샌유냐미아 에바야요 아파서 펜티코스 아미시라 라디시라 차초 펜티코스 라디시라 메가나 서빙이나 시라루파 Sali, sali, I need to be moving. Sali, I feel. Methodist, apostolic, Roman, apostolic, I need to be moving. I'm in trouble now. God bless you. And as you, I need to meet Zada. I'm a catch for saying I need to meet Zada.

없으니 예수 뛰는 힘으로 겉돌다리기 낳고 또 뭐 괴짜맹이 나 파묵 가세 원래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고비 라시오니 우파자사우지 아예이 아주네 베프레네 원니 파치는 And you will come into. Now, so that's what you're doing.

사마이 함께 사용해 저자리라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